0: 잘리다. 아, 예.
1: 싸게 뜨면
0: 싸게 뜨면 나. 잘리다. 잘납다, 베이. 아, 예.
1: 잘리다,
0: 베이.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ollow in on that. Turn it up now. Oh, yeah.